0: 수수인데
1: 콜라면 짜.
0: 그래, 세리가 수수 나오는 거야.
1: 수수 나면 짜. 그대로 그럴래, 엠미.
2: 니 그래, 야띠 온다고 그러니까? 내니 맞아.
0: 아, 엠미 소라고 보태.
2: 나게 누군 날 맞아.
0: 레드라, 니그 삼마가 온다게.
2: 오크 투르 고르 솔레드 맞아.
0: 아니 빨리 사카텐타 노우타 세프타 온다 그러누와.
2: 맞아, 로컬 인사는 필링이.
0: 알렐라.
2: 레, 세레바.
0: 솔레 세레. 수수 내리 세프테 니 아빠 소매나 꽈다.
2: 응? 니 아빠 에톤 가르렌데나.
1: 맞아, 나가 아이디어 라렌 맞아.
2: 응, 라라니까. 니 아빠 이제 세단 게 아이디어 라니까.
3: 주베!